0: 그것
1: 그것
2: 그것
3: 그것도 more
0: 그것도 more
1: zero means a numero means a love life co
4: 그것도 more
5: lunch now very good Mga hits, sunod-sunod.
6: More
5: sa tanghali.
6: More
5: sa tanghali.

0: 빵짱 예비조원.
1: 내부실 가구,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운 건강미 서플라이즈.
0: 빵짱 예비조원.
1: 무덤 훈련, 임포트, 로컬, 극명한 버거이 서클로워커.
0: 빵짱 예비조원.
1: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광고컷 빨아서 베이비
0: 빵짱 예미촌
1: 마이 먹어 벌락 루나 프레스카 가닐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조이 마이 돌쇠 가다 조이
3: 아미 아람은 아누 몽 돌쇠하
2: 빠오 곰코 사우 얍코 조이야 빨아 막 스윗만 사발라 사코 나오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Call authorities before opening the door. If someone knocks claiming there's an emergency, don't open it right away. Real emergencies don't wait at your door. They'll understand if you verify first. Always protect yourself first. Make the call, stay safe, and stay aware. Smart safety starts with caution.

0: 빵짱 예리죠.
1: 내도 생각하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운 건강및 서플라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석가루와까
0: 빵짱 예리죠.
1: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강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아, 저이 마이 아라코무드라상 칼린다리오.
3: 아는 것 클라싱아 칼린다리오 나 또.
2: 안 그래도 그 칼린다리오가 wala holiday. 바랑이 양아 pagigugma sa akon, wala man pa huway.